0: 사랑과 지혜 밑으로
1: 세상을 고양시키는 방송
2: 스프링마스터 텔레비전.
3: 인류와 모든 생명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방송
2: 스프링마스터 TV.
4: 스프링마스터 TV.
5: 스프링마스터 텔레비전의 9주년을 축하합니다.
6: Happy 9th anniversary, Supreme.

0: Hello, everyone.
1: Visiting from Melbourne, Australia.
2: Today, we are celebrating the 9th anniversary of Supreme Master Television.
0: Thank you for 9 years of sharing love, compassion, peace, and hope for the world. Love.
1: Peace.
2: Compassion.
0: Hope. Happy 9th anniversary, Supreme Master Television. With love from Melbourne, Australia.
3: Sarangwa chukpok, chukpok, sarangwa chukpok, chukpok.
4: Supreme Master Television 있어서 이 세상은 더 다채롭고 밝게 빛납니다.
5: 더 많은 사랑과 평화의 소식을 온 우주에 전하는 Supreme Master TV를 응원합니다.
6: 이건 세상 세계 평화를 선도하는 Supreme Master Television이 있어 우리 모두는 행복합니다.
7: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Supreme Master Television으로 온 세상 모두가 진보하고 너무도 행복합니다.
8: Supreme Master Television 대북 구조 전달을